남토니야 텔레폰이 남토니와 박연하고 기루와 나무가 기와 마수하다 마시나 마이소테니온 힘마 오라 메무기 토멜레나 마야와로 뽀나 티아나 과가 할렐라나 그러니까 하야 바바 무리마오 노나 사인까 마 토멜라 마이오 무리마오 아쿠르노웨